0: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1: Keep the praise going, keep the worship going, keep the praise going.